0: 이제. 박부장아,
1: 잘
0: 하얀뜻한 하타부 경정아, 아 하타부 경정, 이거만 가시다.
2: 이 세상의 지옥이면 içimi içimden. 사바도 마야스 깔빔 karlı içimi içimden. 아직 çıkmaz oldu.

0: 아이들이 맨날 내 집에 있어. 우리 엄마 나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게 괜찮게 하니까 하면은
1: 이들 있어서 그런 수도 있어. 애매도 엄마 하면 그래. 이틀에서 한 조직사를 얼마 비질 못 말게 되는
0: 오게 집이스 벌레
1: 오게 하는 그 사업도 있어. 루트가 계산계 좋은 날에 다 있다.
0: 다가? 하타나?
2: 하타 나왔다 이제. 박수 나왔다.
3: 겠네가.
2: 하야 뜬다 하타 한번 겨줬나? 하 하타 한번 겨줬.
3: 이틀만
2: 가셨다.
4: 임바 FM 따마르단 갈배.

0: 아이 집안에 대신 있었어. 우리 얼마나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야. 귀찮게 하는 게 아니면
1: 이들이서 스콘스디 에베도 엄마 명품 이스라산 조축사를 얻어비지마 아이가 전화마
0: 오게 제비스 벌데
1: 오비아는 소프트 이들이스 루트파 계산계 조란나라 다이다
0: 다가 하타나
2: İmmat FM, damardan kalbe.